0: 네, 감사합니다. 거의 와이프는 원인이
1: I'll show you clear this time. Stand by for further.